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이 부었어요. 아무래도 딸내미한테 올문 모양이에요. 우리 막내딸은 아버지랑 함께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4시까지 못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 챙기라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아이 챙겨서 지금 막 보내고 네, 일단 아침약을 먹고 자리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지지거리는 거지?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왜 그러지? 잡음 들리지 않아요? 마이크 왜 이래? 네, 일단 와,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또 저랑 함께 하셔야 될 텐데,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 사연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뭐, 그럽시다. 콧물이 나서 맹맹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목이 부었어요. 괜찮아지겠죠? 오늘도 할 일은 많아요. 조금 정신 차려놓고 있다가 청소도 하고 해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이라 신청도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간히 멘트하면서 네, 여러분들과 주말 함께 보내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잘 잤죠? 이 시간에 잘 잤냐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히 주무신 우리 인년이도 좋은 아침입니다. 햄버거님께서 다녀오시면서 목 아끼라고 사연 안 적었는데 멘탈 커지렁. 네, 목을 좀 풀어야 돼서. 안녕히 마지막 사랑 박혜.

태연의 나였으면 TMB의 언젠가는 이만별의 길을 잃었다 주니엘의 우리 둘만 아는 세상 신청해 주시면서요 장윤은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화이팅은 무슨 또 이따가 집안일 막 청소하고 막 그러면 바빠져서 신청만 올리고 휙 휙 그럴 거예요 지금 잠이 덜 깨서 이래요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잠이 너무 안 오는데 어제따라 수지가 딱 옆에 와서 코를 골고 계속 자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안 오면 약을 반알 더 먹고 자거든요. 근데 수지가 너무 잘 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3시 넘어서까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잠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찌나 예쁘게 자던지 우리 수지가 말이죠. 네, 우리 햄마우님도 오늘 네, 출근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일하시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고마워요.

목이 아프진 않아요. 그냥 부어서 그렇지. 목 캔디 하나 먹으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 청소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겠어요. 어제 먼지를 좀 많이 먹었나 싶기도 하고. 이승철의 사랑은 아프다, 기현의 좋은 사람, 로이킴의 영원, 한 건 없지만. 그리고 박효신의 AE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이니 언니 노래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계절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신청 없으면 노래 좀 나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정인이 엄마님 프사를 만들어주면서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맨날 아들하고 있는 모습만 만들어줬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여자고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프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톡을 보세요. 아이디가 두 개니까 하나는 본인 하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아들하고만 있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하고 있는 거 쓰시고 하나는 본인 예쁜 여자로 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드렸고요.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도 아이와 뒤치다거리겠지만 그래도 힘내요. 아이 때는 뭐 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인나이브 대화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그 선배들이 가수가 좀 있어요. 배우도 있고. 그래서 간혹 1년에 한 번 정도 선배 가수님들과 친한 분들이 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공부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힘내라고. 그때 제가 고 1대 이규성님이 왔었어요. 눈앞에서 봤는데 네,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때는 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네, 틀어주고 멘트합니다. 비싸바님 다녀가시면서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조연의 퇴사할게요. 비원 에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했고요. 어제 신곡 중에 조선 힙합의 앗이라는 곡이 나왔더라고요. 앗 하니까 왜 늑대님이 생각나는지. 이것까지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때문에 친구들이 다 떠났어. 너 때문에 내 머리도 다 빠졌어. 너 때문에 나 대출까지 받았어. 너 하나 살리려고. 그래도 난 너 때문에

우리 꼬미남님 까꿍. FT 아일랜드의 너란 섬 에이즈랜다 미쳤나봐 에리즈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예요. 길을 아셨죠? 우디 보람의 마침표, 김시원의 정면 돌파, 한송이의 잠수함 신청해 주셔서 모두 네. 모두 뒤로 넣어두었어요. 힘들어. 네, 신랑이랑 그 막내가 면접 보러 갔어요. 대학교 면접 보러 가서 이불 다 개고 먼지 막 그 닦고 버릴 거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고 거실을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잠깐만 쉬다가 아이방 안방 정리를 이불 또 개고 정리하고 그리고 청소기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평소에 저희가 이불을 밑에 매트가 두꺼워서 잘 안 개거든요. 그냥 그 안 갠 채로 청소를 하는데 오늘 다 드러내고 청소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하면서 빨래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은 강아지 깔고 자는 거 돌리고 있어요. 냄새나길래. 빨래도 한 다섯 번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내내 그냥 계속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행히 밥 먹을 건 나물이랑 해놔서 크게 걱정 없이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늘 내일 모레는 청소하면서 일 주말을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호미남님께서 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서 올려두었고요. 여러분들도 신청곡 올려주시면 신청곡은 다 전해드려요. 달빛여우님, 노블레스님 다녀가시면서 청해주신 곡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멘트는 자주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청소하기 때문에 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저도 청소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와서 신청곡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세요.

Sometimes that's called. You know, they have to excitable.

오늘도 그대에게 줄 선물로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하얀 겨울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꽃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 멀지 않은 봄이 오면 그땐 노란 국화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왔다고 화를 내도

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란 걸.

모든 게 어색해 나를 감추는 게 이

시대잖아. Yeah, 그 여운 순간을 다 잃어. 상상도 다 떼가. Yeah, we firing up like a flame. Here we go. 한 여름처럼 달콤한 taste. 내 맘처럼 새롭게 일렁이는 way. 소란하게 벅차도록 번져오는 place.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 낯설은 내 모습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밤인데 또 따뜻한 기분이 드네. 요즘 많이 웃는 것 같단 말 들어. 습관들이 바뀌어버렸지 말투도. 궁금한 게 많아졌어. 너 지금 뭐 할까? 밤이 늦었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자꾸만 소심해져. 나 화끈한 성격인데 나답지 못한 날 싫어할까봐 걱정이

이별을 말하던 너의 목소리가 하염없이 떠올라 다정했었고

놈은 태양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0: 기억술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1: 아니야, 기억은 분명히 지웠어.
0: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죠?
1: 꽤 아픈 사랑이었나 봐. 기억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2: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와도 제 가슴속을 꽉 채운 이 슬픔은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나 도저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데 대체 왜 이런 병원을 세우신 거죠? 아픔을 지우기 위해서라면서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 좋아, 얘기해줄게. 자세한 사연은 나도 잘 몰라. 당신은 어떤 여자 손을 잡고 왔었어. 너무나 마르고 천사처럼

0: 어떤 결정이었을 거야. 그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 그녀도 그걸 원할 거야. 그 사랑, 그 사랑.
1: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우리 놀이동산에 나갈래?
2: 오빠 장난치는 거지? 나 고소공포증 있잖아. 놀이기구 못타.
1: 그럼 뭐 하루 종일 회전목만 타자.
2: 그런 재미 없잖아.
1: 내가 재밌게 해줄게. 가자. 응? 가자.
2: 아, 알았어. 잠깐. 알았어.

0: 마지막 부탁이 있어.
1: 뭔데? 말해봐.
0: 벌써 1년이 넘었네. 이렇게나 간호해준 거. 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1: 그런 소리 하지 마. 비싼 약 먹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야.
0: 나 바보 아니야.
1: 괜찮아?
0: 오빠, 나 죽기 전에 부탁이 있어.
1: 뭔데? 말해봐. 뭐든 해줄게.
0: 뭐든지 해주는 거지?
1: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 제일 예쁜 색으로.

오빠가 나 잊고서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에

대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